0: 구독, 좋아요
1: 한 번 부탁드립니다. 꽃게도 결혼을 합니다.
0: 꽃게는 계절을 알아야 합니다.
1: 25년 차 생성장사에 꽃게 본보기 도움됐다면
0: 구독, 좋아요

하드로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9년 9월 2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습니다. 반면에 남부 해안가 곳곳에서는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남부지방은 폭염주의보 속에 체감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비상황부터 보면 서해상에 발달한 비구름이 충청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 전북 서부에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에 충청 이남지방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낮의 남부지방은 전남 광주와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중부지방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등으로 예전 수준을 보이면서 더위가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은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영동지방은 휴일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저녁 공기는 한층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보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 해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우로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이나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한우로수 방송곡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 정음악, 팝송, 랩,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중복해서 선곡이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반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한우로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디셈버의 기적이 머문 은영이에게 KCM의 은영이에게 파트 2 견우의 흔적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늦게 가서 못한 지역화폐 충전 이틀차 시도해야 하고 어머니께서 아린이가 아프다고 하셔서 오후에는 치과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한데 오늘도 잘 참고 저녁 시간까지 버텨야겠네요. 터보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예, 잠 많이 자서 못 자서 피곤하다고 하시는데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이 많네요. 지역화폐 어제 충전 실패했나 보죠. 오늘 또 가셔야 된다고 보니까 오후에는 또 어머니 치과 모시고 가야 오늘 하루도 꽤나 바쁘게 보내야겠네요. 그래도 너무 무리해서 버티지 말고 피곤하면 잠깐 1, 20분이라도 눈 살짝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가 많이 움직이신가 봐요. 계속 치과 간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료 잘 받아서 많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꽁치님께 좋은 일들이 하나씩 잘 풀리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힘내라고 신청곡 함께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와우님 신청 사연입니다. 이승철의 그 사람 들으셨고요. 태연의 그리고 하나, 첸펀치의 에브리타임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머님. 어제 하루 종일 오던 비가 그치고 기온도 떨어져서 시원하네요. 해만 쨍쨍 뜨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날은 흐리네요. 점점 좋아지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감사합니다, 터머님. 전국적으로 날씨가 너무 많이 다르죠. 윗지방은 선선하다 그러고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예요. 밤에도 좀 25도 밑으로 떨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부산 소식 들어보니 부산 쪽은 또 햇볕이 쨍쨍하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내리던 비가 그치고 기온까지 떨어지면서 아침을 시원하게 시작했네요. 비가 그친 건 반가운데 흐린 하늘이 좀 아쉽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개고 기분 좋은 햇살도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흐린 하늘에 괜히 기분 다운되지 말고 마음만큼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와우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좋은 아침 열어볼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데이스 프로젝트의 우리 둘이, 걸스데이의 나를 잊지 마요, 에이핑크 리멤버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모님, 오늘은 수요일 정기휴일입니다. 햇빛 쨍쨍한 부산의 날씨입니다. 아침 먹고 청소와 빨래를 하려 합니다. 이런 날씨 빨래가 잘 마르죠? 집안일을 하나하나씩 해결해야겠어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침이 지금 비가 올 듯이 흐린데 부산 쪽은 또 햇볕이 쨍쨍하군요. 오늘은 쉬는 날, 햇빛도 쨍쨍하다니 청소하고 빨래하기 좋은 날이긴 하겠습니다. 미뤄뒀던 집안일도 하나씩 해치우고 나면 마음도 한결 개운해지겠죠. 오늘 하루는 출근 걱정 없이 조금은 여유롭게 보내면서, 집안일도 뭐 너무 무리 한꺼번에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여유롭게 쉬어가면서 하세요. 햇살 좋은 날 잘 마른 빨래처럼 기분까지 뽀송하고 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0: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우리 한 마리.
1: 정인이 엄마 다녀가 주셨습니다. G.O.D의 미운 우리 새끼, M2M의 새까맣게, 원티드 이정의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정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두 분님. 오늘 아침 일찍 시작했어요. 5시 반 전부터 아들이께서 일찍 시작했지 뭐예요. 어제 아들이 오전 오후 잠을 못 자서 저녁 일찍 잠이 들었는데 중간중간 깨고 결국 그 시간 이후부터는 못 자고 날 괴롭히고 장난치는. 어제 나는 늦게 잤는데 본인은 다 잤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할 일은 태산이고 아들이 잠도 잘 자줬으면 좋겠어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잘 지내보자고요. 울진 말아줘. 하늘만 보다가. 네, 오늘은 정말 일찍 하루를 시작하셨네요. 어제 늦게 잤는데 새벽부터 아기가 깨가지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하겠는데요. 아이는 푹 자고 일어나서 쌩쌩한데 엄마는 잠이 부족해서 피곤한 그런 상황은 참 쉽지가 않죠.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뭐 너무 서두르지 말고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천천히 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아기가 좀 낮잠도 푹 자주고 정인이 엄마도 잠깐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좋겠네요. 벌써 수요일이네요. 이번 주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그리고 너무 지치지 않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한다면 너의 발걸음이 거짓말처럼 멈춰버릴까. 가야한다고 가야한다고 가야한다고 말하면 그딴 난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김장훈의 소나기, 이클립스의 소나기, 리사의 날 사랑하긴 했나요? 청해 주셨는데요. 리사의 노래는 일단 좀 뒤로 빼놓을게요. 아마 신청곡 끝나면 시간 남을 것 같으니까 그때 보내드리고,

최근에 나온 아이오아이의 소나기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한동근이 이 노래로 대신해서 소나기 시리즈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비주맘님 오랜만에 찾아주셨네요. 오늘 소나기 시리즈로 주셨길래 이렇게 선곡을 해드렸는데 아침부터 소나기를 겪고 계시는 건 아닌지. 비오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오며 가며 빗길 조심하시고, 밑지역은 비가 와서 선선해졌다던데 요즘 또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여기저기 아주 유행해서 난립니다. 건강 잘 챙겨야 하는 시기인 듯해요. 오랜만에 게시판 참여 반가웠습니다. 고맙군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